0: 나 로하이드 깔고 네이머 바이조란.
1: 룰보. 사건 폭발이 오는 또 오공아. 나와 안한 사케츠 공 가싱가싱. 아빤 데이나 케이탄 아쿠스 바이렌스 온서 카마리 파이온 데이나 낙 시네이키. 오 칼로하 파기옷. 워르그도네 하잇 nga punyel nga. 미사마 룩 발릭 사건 가싱가싱.
0: 아빠 만 아쿠 나카 무브 온 나카.
1: 뭐야 공 폭투오. Pero, wa pa di ay?
0: Jordan.